0: 소식 온 대로 하신다고 그렇게 되었어.
1: 웃고 준다기? 어드럽이나 어드러져.
0: 애기 우바라기 걷디 벌써. 뭐만 나죠?
2: 뭐스 걸린다라 팀이 걸네? 아, 이제 말아 비라운 거지?